아직 온 땅에 진 빚이 그대로이고 깊숙이 눌러앉은 생각들 고개를 들지 않는데 올해도 당신은 몰래 하얀 속살 먼저 보이셨으니

오늘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? 피어나다. 시와 음악에서 함께 해봤는데요.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꽃을 비우는 나무들 보시면서 힘내시고요. 한국은 많이 덥지만 서늘한 바람 불어올 가을 기다리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. 이혜원의 꽃피는 날 들려드리며 인사드립니다.